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면 분명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커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멈춰서 방향을 확인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더 많이 기억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이름도 오직 예수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정신없이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지?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으로 해내다 보면 어느새 왜 시작했는지보다 끝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남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성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시작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일보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사역보다 사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수요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 머물러 주세요.

0: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네, 찬송가 필사 콘서트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송정제일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 열리게 되는데요. 조금 일찍 오세요. 미리 찬양으로 준비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를 필사하고 또 찬송가 필사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내일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구절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회복을 상징하는 이 귀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5503님 오셨고요. 9918님 반갑습니다. 5945님, 7978님, 0118님, 5226님, 또 0296님, 1667님 반가워요. 7356님도 오셨고, 2061님 한 말씀, 또 9992님,

3638님, 8918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서 좀 우울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오늘의 한 말씀, 저의 형편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분이 계시니 살아갈 힘을 이 한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8968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302님, 8609님,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말씀 주세요. 7926님도 한 말씀, 4295님도, 6481님도 반갑습니다. 4593님도 오셨고, 1009님, 또 4641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아멘. 네,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프로그램들로 만납니다. 오늘은요,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감동 있는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하고 선물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을 지나고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딛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그런 삶의 얘기를 담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긴장이 되실 거예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나누시고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백교회 집사이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을 대표이사 새롭게 책과 함께 돌아온 신인 작가 김정철입니다.
2: 네, 그리고
1: 네, 저는 우리 김정철 대표의 책을 잘 발간되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후원한 편집자 정현석 장로입니다.
2: 와, 오늘은 책의 저자와 함께 책의 편집자이신 분 두 분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신간서적 소개하고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도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채 집사님, 책을 손에 들었을 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제목에 집사님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 제목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0: 네, 책 안에 쓰여 있다시피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게 됐습니다.
2: 네, 그래요. 표지 사진을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F1 선수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책 표지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어요?
0: 그 사진은 10년 전 타이어 가게를 시작할 때 본사 홍보팀에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장을 회상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초심을 잃지 말자. 잘 나왔어요. 네, 멋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집사님?
0: 네네.
2: 네, 사진 멋있다고.
0: 네.
2: 웃는 모습이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 내 얘기를 책으로 남겨야겠다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쓰면서 이 과거의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셨을 텐데 쓰다가 유난히 오래 펜이 머물렀던 장면 혹은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때였나요?
0: 네, 저는 형님을 천국으로 보내며 썼던 순간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셨던 형님이 병상에 계실 때 영적 기도를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던 그 순간이 지금도 떠올려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2: 네,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고 또 내 인생이 담긴 책을 만났어요, 드디어. 여러 이제 삶의 얘기들을 쭉 기록하시고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0: 네, 지금까지 책을 처음 낼 때는 생소했지만 또 책 안에 신앙생활 제가 했던 은혜를 한 권의 책으로 펴보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런 마음이 오늘은 저자로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다 보니 더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도 있으시죠?
0: 네, 엄청 떨립니다.
2: 아니,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십니다.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정현석 장로님.
1: 네.
2: 네. 김종치 집사님의 삶을 네. 옆에서 쭉 봐오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우리 집사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이제 책을 이제 받아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과 삶의 그 선택에서 힘들어했던 과정, 또 생소했던 직업을 가지면서 겪었던 그런 또 고통과 아픔, 또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할 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객들이 배고파할까 봐 또 타이어 가는 그

0: 순간에 좀 시장을 면하도록 빵과 음료를 제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감동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또 가까이서 보면서 늘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 어렵지만 항상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섭리가 계시겠지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형으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본 받을 점이 참 많아서 사실 제가 책을 쓰도록 부추긴
1: 장본인이
0: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1: 두 분은 그럼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0: 저희는 이제 CBMC 한국 기독실험인의 모임을 통해서 한 4, 5년 전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김정채 집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게 되고
1: 네.
0: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도 아니고 또 같은 뭐 교회 교우도 아니었지만 같은 신앙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줄 어떤 그런 의무감을 제가 갖게 됐어요.
1: 네.
0: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김정채 집사에게 저를 붙여준 게 아닌가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김정채 집사님, 집사님의 고난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병에 걸리셔서 여러 어려움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잠깐 회상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저는 그때 죽음 앞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헤매고 있을 때였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복수가 차고 너무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 고통 중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잠깐 잠이 순간적인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호수 능겔 호수 같은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잠깐 순간에 하나님 조그마한 동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빛을 보고 그 순간 제가 모든 주사바늘을 뽑아버렸다고 저희 아내가 말해 주었거든요.
1: 네.
2: 그 이후에 정말 복수가 순간적으로 조금 빠져가면서 정말 병원 담당 교수님께서도 기적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그게 제일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나.
1: 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책까지 내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군요.
2: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1: 네.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2: 지금으로 10년 전입니다.
1: 10년 전. 10년이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건가요?
2: 네. 보통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뭐 시골로 간다든가 뭐 자연 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또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업장으로.
1: 예.
2: 저는 치료받고 수술받고 나서 바로 사업장에 복귀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날 가서 진료받고
1: 다시 또, 일하고.
2: 네. 다시 일하고 지금까지 5년 완치
1: 판정받고
2: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적이 담긴 고난 속에 피어난 새로운 도전 오늘 김정채 집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도전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이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편하게 술술술술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감동이 있는 책. 저자가 뽑은 가장 감동적인 한 문장을 얘기해 주신다면 김정채 집사님 어떤 문장을 뽑아주시겠어요?
2: 네. 책 중에서 푸른 동산 위에 눈부신 광채가 비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서 있었다. 이 문장인데요. 죽음 앞에 바라본 동산의 십자가 빛을 볼 때 치유함을 받은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문장을 우리 방송가족들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분명 환우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0: 그래요. 책을 받은 지인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1: 네, 주변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은혜롭고 감동받고 재밌었다고 얘기했고요.
0: 네.
1: 또 종교가 없으신 지인들에게 책을 제가 가게에서 한 권씩 오시면 나눠드리는데 어떤 분은 읽어서 카톡으로 정말 은혜롭게 잘 읽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그런 카톡 안부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듣자 하니 상도 받으셨다고요? 타이어로.
1: 네네네.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처음에 저희
0: 대표님께서
1: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네. 회사에서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대리점 개설이 좀 미뤄지고 그랬었는데요.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한 역사하심,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0: 네.
1: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뭐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저희 샵을 홍보해 주시고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예, 올해 최우수 대리점으로 선정돼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0: 네. 그런데 최우수 대리점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던데요. 계속 연속으로 되시는 것 같던데 아무나 뽑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데요. 전반기, 후반기.
0: 네.
1: 그걸 3년 하면 최우수 대리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 대리점으로 선정이 돼서
0: 네.
1: 금호타야 대표님을 대신하여
0: 네.
1: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0: 예.
1: 김도영 선수에게
0: 예.
1: 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0: 오, 그런 영광까지요. 그리고 타이어로 예, 선물도 주셨다고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타이어 받은 얘기. 이 책 받은 예, 책 쓰신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1: 네, 그 이번에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0: 예.
1: 우리 금호타야 대표 이사님께서
0: 네.
1: 금일봉을 책을 받아보시고 금일봉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0: 네, 그 금일봉이 타이어였대요. 네. 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김정채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 최범철 장로님 역시 의리의 사나이 보내주셨어요. 네, 정영석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2: 김정채 집사님 간증 참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대회 때에도 많은 회원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전국구가 되었습니다. 김정채 예. 집사님 화이팅.
0: 예.
2: 최범철 장로.
0: 네. 아니 간증까지 하셨어요? 무슨 간증이에요?
2: 이번에 그 한국대회 한 뭐 4, 5천명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0: 네.
2: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거기 전국 지회장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해서 선물 받은 지회장들이 이제 너무 참 은혜됐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0: 아, 책을 다 선물한 거예요?
2: 그렇습니다.
0: 와, 그랬군요. 전국구가 되셨다고. 5226님은 병으로 인해 감당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이 이 도전에 책을 읽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2999님께서는 또 이렇게 주셨네요. 네, 정현석 장로님 읽어주세요.
2: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김정채 여기는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셨네요.
0: 예.
2: 장로는 아닌데 앞으로 장로님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2: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강으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예.
2: 아멘.
0: 그리고 또 3152님이 도전! 그리고
2: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습니다.
0: 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책 안에 절절히 녹아져 있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책 보시고.
1: 네. 은케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책을 쓰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0: 네.
1: 또 하나 하나님이 또

0: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말해 줬습니다.
1: 네, 그래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실 책 한 권 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을 쓰겠다 결단한 것도 대단한 것이고 마침내 글을 써서 책을 받았다. 내 품에 품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예, 정말 행복하셨죠?
0: 네.
1: 아, 환한 미소가 참 아름다운 멋진 분이세요. 김정채 집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연석 장로님은 김정채 집사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2: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1: 네.
2: 제 기억으로 한 4, 5년 동안 가까이 교제하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구사한 것을 제 기억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앞으로도 그 긍정의 힘이 김정채 집사님의 삶에 또 사업장에 큰 은혜로 임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네, 정연석 장로님은 책을 여러 권 쓰셨잖아요. 이제는 이웃들이 책을 쓰게끔 돕는 네. 분으로 서 계시네요.
2: 네.
1: 혹시 김정채 집사님을 이을 또 다른 어떤 분을 발굴 중에 계십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네. 저는.
2: 아, 지금 상당한 분들하고 지금 발굴 중에 있고요.
1: 네.
2: 또 뭐 아무나 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되는 대로 해서 몇 분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아, 예. 장로님.
2: 네.
1: 김정채 집사님 글 쓰신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그렇게 지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 뭐 그렇게 다그치지 않고요. 예. 네, 항상 용기와
1: 예. 할 수 있어.
2: 또 이렇게. 칭찬.
1: 예.
2: 야, 정말 참 멋지다.
1: 예.
2: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은
1: 네.
2: 좀 다듬어 주는 일을 했어요.
1: 아.
2: 이제 좀 뭐 구슬이 서마라도 깨워야 보배이듯이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글들을 제가 잘 모아서
1: 네.
2: 우리 독자들이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꿰는 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구슬은 우리 김정채 집사님이셨고
1: 네.
2: 저는 그 줄에다가 좀 잘 꿰어서
1: 네.
2: 목에 걸 수 있도록
1: 예.
2: 그 일을 기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1: 예. 그 장로님 주변에는 간증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잖아요.
2: 너무너무 많습니다.
1: 예.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 주변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이유.
2: 하나님께서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1: 네.
2: 우리 또 조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믿음의 감사합니다. 동지입니다. 네, 늘 힘을 얻고
1: 네.
2: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아, 김정채 집사님, 이번에 책 쓰시면서 먼저 쭉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글도 쓰고 네. 울기도 하고 또 기도했다. 또 다시 한번 그 아픔의 고통이 밀려오기도 했다. 책을 쓰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셨죠?
0: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간증집을 내고 나면 전반적으로 삶의 통찰력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네. 책을 통해서 또 제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이후에 또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을 또 쓰고 싶으세요?
0: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런 감사의 책을 썼는데요.
1: 네.
0: 앞으로 또 저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1: 네.
0: 또 그게 정말 기대되고
1: 네.
0: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기업을 통해 네. 하나님께서 또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고 힘을 얻길 원하세요? 조금 전 사연에서도 예. 환우분들이 이 책을 읽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0: 네. 정말 이 책을 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또 책을 내면서 우리 먼저 저의 자녀들 또 가족들이 책을 봤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도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쓰게 하셨고 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 또 병상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힘을 얻었으면

0: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1: 네, 그래요. 추천의 글을 보니까 한없이 따뜻한 분들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정성껏 글을 써서 추천해 주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백교의 이승현 목사님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셨고 또 정일택 대표님께서도 예 대표이사님이신데 이렇게 친히 글을 써주셨고 그 외에도 최범철 장로님도 따뜻하게 글을 써주셨고 책을 보시면 아 정말 사랑받는 분이시구나 김정채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5424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정현석 장로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하백교회 찬양과 섬김으로 항상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김정채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들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 네,
2: 이병철 집사.
1: 네, 어떤 분이세요? 이병철 집사님은? 네, 서로 말하라고.
0: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1: 예, 좋은 분이십니다. 네. 응원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요. 책 제목을 빌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0: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신도 사역으로 선교 사역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 전하는 간증자로 살고 싶습니다.
1: 네,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 정현석 장로님.
2: 네.
1: 장로님은 또 책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가요?
2: 네, 뭐 늘상 글 쓰는 것이 뭐 제 직업이다 보니까 책은 이제 또 곧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김정채 집사님이 이제 간증자로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인가 목포로 간답니다.
1: 오.
2: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1: 네. 목포 어디에서 또 간증을 하세요?
0: 네. 영문교회라고요. 조그마한 예. 교회인데 네, 목사님 초청받았습니다.
1: 네. 영문교회에서 집사님을 살리신 하나님 얘기를 하러 가시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오십시오. 아, 지금 좋아하는 찬양 목마른 사슴이죠.
0: 네, 네. 목마른 사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병원에 누워 계실 때.
0: 네.
1: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
0: 네, 눈물이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죠.
1: 예. 그래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 이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집사님의 삶에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신 좋은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정현석 장로님과 눈 한번 마주치시고요. 감사의 마음 나눠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주시겠어요?
0: 네. 저희 부족한 저를 또 늘 교회에서 이승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서브해 주신 우리 정현석 장로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부족한 간증집을 통해서 정치자들께 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한 말씀.
0: 여보 사랑해요.
1: 네. 아,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정현석 장로님.
2: 네. 예.
1: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극동방송 청취자 너무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간증들이 우리 청취자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1: 네.
2: 아멘.
1: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과 함께 저자와 함께 와주십시오.
2: 아멘.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타여와 함께 사람을 품고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김정채의 이야기. 오늘 책 선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책 선물 여러분께 선물하겠습니다. 김정채 집사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전해드렸어요. 1456님 도전, 또 2042님은 한 말씀, 0379님 도전, 아, 9694님께서도 은혜입니다 도전, 7681님도 오셨고, 예, 많은 분들께서 도전 해오셨습니다. 9292님도 반갑습니다. 아,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위러브의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정채 집사님의 책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방향을 바꾸어 주신 길이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김정채 집사님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도전, 한 사업가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서 고난을 지나면서 사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온 한 사람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책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분이 누구십니까? 웨이브 오퍼링의 안재건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먼저 너무 더웠고요. 그렇지만 그 더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 말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겪었었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0: 전남대에서 캠프를 열었는데 네. 그 캠프 소식 궁금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알렸는데
1: 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참석해 주셨고요. 광주의 이제 호남대학교에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는데 약 천여 명의 청소년들과 와. 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사실 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참석했던 수많은 교회에서 또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저희가 이번 캠프는 조금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0: 네.
1: 약간 그 기도하고 약간 말씀 듣는 시간보다 약간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해보자라고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웬걸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간증하고 또 일어서서 확신의 손길을 드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던 은혜가 정말 깊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0: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영적 갈급함이 컸던 거죠.
1: 네, 정확한 부분이었습니다.
0: 예.
1: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요즘 친구들이 약간 이 고리타분한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갈망하고 있었어요.
0: 예.
1: 어른들이 이 장을 열어주니까 학생들이 그 시간에 정말 고3이지만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캠프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0: 네.
1: 또 저를 또 돌아보게 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사실 행사 참석을 하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함인데
1: 네.
0: 가서 행사만 참석했었을 때 그리고 돌아오는 그 걸음이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충분한 기도와 찬양이 있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있을 때
1: 네네.
0: 훨씬 더 행복하고
1: 그렇죠.
0: 뭔가 여운이 끝까지 가거든요.
1: 네네네.
0: 예, 우리 아이들도.
1: 정말 기대 이상으로 뭐 매년 사실 간증은 쏟아지지만
0: 네.
1: 정말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0: 어떤 반성을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캠프를 벌써 이제 6년 7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생각보다 제가 많이 좀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0: 높아진 마음. 경험으로 네. 생각하고
1: 그렇죠.
0: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1: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거 하면 되고 이 다음 시간에 이거 준비하면 되고 이때 이거 하면 된다가 이제 머릿속과 몸에 이제 배어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 조금 일적으로 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0: 네.
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캠프 기간 내내 주셨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의 모습에 저 역시 참 많이 좀 낮아졌었고요. 네, 또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들을 세워주시는 모습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0: 목사님의 영적인 겸손함이 은혜로 흘러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1: 네.
0: 전해졌군요.
1: 네네.
0: 네.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 예수님이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럴
1: 네.
0: 때. 그래서 저희도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1: 네.
0: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아멘.
0: 네, 오늘의 방송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아멘.
0: 예수 피를 힘입어 박형규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또 우리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0: 박현규의 예수 피를 힘입어 전해드렸습니다. 아,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사사역 하사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머 스페셜 이후에 오랜만에 반가운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웨이브 오퍼링 안재건 목사님 함께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광주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재건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1: 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2016년 먼저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확장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제주도, 강원도, 뭐 원주, 뭐 경기도, 뭐 전국 가릴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이 개학 시즌, 3월과 9월 이 시즌에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자발적으로 일어난 기도 운동. 와, 벌써부터 감동이 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퍼진 기도의 불이 당겨진 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학교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0: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전국을 떠나서 광주를 먼저 예를 들자면은 광주에 15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0: 다음 달에 이제 앞두고 있는 3회차의 기도 운동을 이제 하면서 총 지금 7개의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미션스쿨도 있고 미션스쿨이 아닌 학교도 있지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여고가 이제 그 동화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그 교회, 그 학교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와서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그래 언제 갈까 이제 시간 조율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1: 그럼요.
0: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광주 봉선 중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1: 아.
0: 네, 김현미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아 열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1: 다행히도.
0: 네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간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년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간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저기도 기도하는 친구야 저기도 교회 다니는 친구야를 보내줬다라는 그런 간증자들이 쏟아지고 있고 세 번째는 사역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를 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역자들의 마인드였다면 요즘 사역자들이 이 기도불시 운동을 접한 사역자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등으로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땡겨주는 사역자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사역자들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것.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0: 아멘입니다.
1: 아무튼 광주에도 기도불씨가 지금 던져졌고 타오르고 있는데 네. 귀한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아여자고등학교 또 제외하고 이번에 제가 그 캠프 사역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광주 숭일고등학교에서 미션스쿨 연합 찬양 집회가 열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이제 한 친구가 초청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약 한 130여 명의 그 미션스쿨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찬양 집회를 열어서 기도 모임에 좀 축소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아 이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집회를 하면 보통 어른들이 예산도 짜고 기획도 하고 순서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했던 모습들을 그 친구들이 보고 배워서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강의 물줄기에서 작은 지류들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1: 할렐루야.
0: 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1: 예.
0: 지금도 그렇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드디어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우리 아이들 세대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와, 그래서 올해도 광주학교 기도불시 운동이 준비하는 행사가 있죠?
0: 네, 있습니다.
1: 어떤 행사입니까?
0: 네, 날짜는요. 돌아오는 이제 한 주가 더 남았는데 토요일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광주 성직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로는 세 번째 집회이고요. 이 집회에는 특별히 위러브 유닛이라는 찬양팀이 또 함께하고 서울 뉴스홍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남빈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뜨거운 기도 불씨를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행사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열심히 알리고 계실 텐데 대략 네.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0: 참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1: 네.
0: 일단은 최소 500명 이상은 지금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찬양 집회 같은 경우에 광주에 사실 너무나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데 학교 기도불시 운동이라는 타이틀로 묶인 집회는 학생들의 관심이 달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네. 하다 보면은
1: 네.
0: 학생들의 그 반응이 있거든요. 이제
1: 네.
0: 뭐 좋아요 수라든지 공유하는 숫자가 있는데 일반 집회 뭐 공유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해봤자 뭐 40개상 50개 정도 되는데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게시글이 올라가면은 공유 숫자가 300개, 400개, 500개가 넘어갑니다. 조회수도 벌써 만 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최소 만 명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게시글을 보고

0: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숫자는 500명인데 이제 성직교회 본당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조금 한정적이라서 500이 넘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네.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지혜로운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빨리 가야겠네요.
0: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1: 빨리. 오후 4시인데 미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에는 그 전날부터 가서 예, 거기서 잠을 자고 먹고 한다는데
0: 그 우리가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예. 시작은 오후 4시지만 저는 새벽 4시부터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 학교 교육을 쉬운 동 게시글에도 적어놨어요. 그렇게. 너무 재밌는 친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제일 앞자리에서 네. 예배하겠다는. 특별히 얼마 전 2026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있었잖아요. 호남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네.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네. 그때 참석했던 친구들도 오면 좋겠네요.
0: 네. 네.
1: 지금 6065님이 한 달 전에 뵙고 오늘 뵙네요. 목사님.
0: 네.
1: 호대 캠프 참석했던 교사인데 두 아이 아빠로도 참석을 했습니다.
0: 네.
1: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서야 목소리와 얼굴이 매칭이 된다고. 네, 다음 세대가 희망이다 이렇게 네. 주셨네요.
0: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1: 네, 시까지 써서.
0: 네, 네, 네.
1: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기도 제목을 네. 나눠주시면 예. 그리고 또 참가 대상도 알려주시고요.
0: 네, 먼저 기도 제목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 이 집회를 했다고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욕심이라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어른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학생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둘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잠깐 분다고 해서 흔들리고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잠깐 숨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던 덥던 뜨겁던 뭐 춥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고요. 참여 방법은 이번엔 없습니다. 그냥 일찍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그저 기다리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뭐 금액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9월 토요일 오후 4시에 광주 성직교회 본당 2층에 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뭐 화려한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0: 전 연령입니다.
1: 전 연령.
0: 네, 물론 이제 청소년 집회이긴 하지만 전 세대가 함께 참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불씨는 예,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큰 불도 시작은 작은 불씨 하나인데 기도도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한 학생의 기도가 친구에게로 또 다른 학교로 이어지면서 네. 어느새 다음 세대를 깨우는 기도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거룩한 불길 안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네.
1: 광주와 호남 땅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0: 네.
1: 네, 오늘도 눈물로 오직 주의 은혜만 We Love의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5일인가요? 그날 네네. 가면 아마 We Love를 유닛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썸머 페스티벌을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의 뜰한 시청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포기하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예수를 위한 이 삶 정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결과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사랑했더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들은 현재 삶보다는 내일이 더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더 올라가기 원하지, 진급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물질보다 지금보다 한 두 배나 많으면, 지금보다 한 열 배나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를 원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골세 때는 전세만, 전세 때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50평, 어떤 경우는 100평을 가져도 이제는 좁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체되어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더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인내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높이 올라가면 무조건 행복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자리에서 행복하냐? 오늘 내 자리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는 지혜왕이고 명철의 왕이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왕궁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작은 어떠했나요?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합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자리죠. 근데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더 권력의 힘이 집중된 그런 권력이 바로 왕의 자리인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의 특징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 모든 왕들을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니까 야, 내가 왕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왕이 되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됨으로 인해서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안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올라가서 비참한 왕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니까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 형제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리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다윗 앞에서 반역을 행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제도 있는데 그 형제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의 권력 밑에서 왕을 섬겼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만큼 그 장관도 아도니아를 따라갈 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막내였습니다. 어쩌면 왕자들의 암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럴 때 어쩌면 솔로몬은 나는 왕감이 아니다. 형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특별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황후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황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땅을 넓게 취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요케 했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수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출입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제대로 돌아올 줄도 모르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왕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중에 가장 부족한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부족한 중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막 성을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울력도 많고 세금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좀

좀 깎아주고 울력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 충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충신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충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맞았다면 그대로 실행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시대 때 충신들의 말이 마음에 완전히 합당하게 마음속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시대 때 똑똑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나가겠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과장법으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가 몸에 있습니까? 키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있고 그의 가치관과 철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의 아들이면서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크다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백성들의 종이 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오히려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해버리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때부터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말 한마디 못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중심에 온전히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 지성소에다가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상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르호보암처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버지에 비해도 너무 부족하고
형제들

그들에 비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면 일이 그만큼 많고, 올라가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고, 올라가면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나도 못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나라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백성들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진리로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들을 길을 주십시오. 경청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청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가 더 잘 들어요? 여자가 더 잘 들어요? 예? 누가 더 잘 들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듣는 건 똑같아요. 근데요, 남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이 여성들은요, 조그마한 것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와, 꽃이 너무 예쁘다고, 꽃에 향기가 있다고, 그 볼이 있다고, 그게 기뻐해. 근데 남성들은 그 시시콜콜한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자꾸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조잘조잘 하는데 남성들은 그걸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가는 거지. 근데 사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대충 들어요. 내가 꽂힌 걸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금방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들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서로 들을 때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경청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안 맞으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듣지 못해서, 안 들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갚아주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을 사랑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네가 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네게 주리라. 너의 전에도 그런 왕이 없고 너의 후에도 그런 왕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전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어디서 자고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자고 있어요. 하루에 다 드리고 왕궁에 와서 잠을 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꺼번에 일천번제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근다고 일천번 산에 올라갔을까? 아마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천번제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세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일천 번제는 한 번만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번제 드릴 수 있는데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까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좀 나타났으면,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줬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몇 걸음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교회고 하나님만이 나라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이 없는 나라 속에 이 부족한 왕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는가. 하나님 없이는 나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십니까? 남편의 사명 잘 감당하십니까? 아내의 사명 잘 감당하십니까?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십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왕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는 남편이, 가장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했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은데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울타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예수님은 목자고 그 목자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어 가장이다 그러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명철 달라고.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가슴 주라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호배 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손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기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약물이들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니고 나는 무겁고 힘드니까 나는 안 해. 가 아니고 때로는 내게 맡겨줬는데 나는 부족해. 저쪽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 주셨지?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직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아마 장로님들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잘 감당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잘 감당하다가 봐도 수없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나도 아픈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직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머무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일천번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리라, 예배의 일천번제 드리리라, 기도의 일천번제 드리리라, 물질의 일천번제 드리리라, 봉사의 일천번제 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을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왕 되어서 축복을 받을 때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길을 못 갔어요. 하나님을 그저께 의지했던 마음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금방 변질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번제는 헌신을 말하거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함.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백성들과 신하들과 잔치하였더라. 딸의 신하들과 잔치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관계는 잘 갔는데 사람들 관계는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백성들하고 자리가 잔치 자리가 돼요. 축제의 자리가 돼요. 아름다운 자리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다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가정에도 일터에까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조그만 은혜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어떻게 나무에 흐르고 말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흘러서 댐을 채우고 그 댐에서 여러분 또 흘러서 들을 적시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땅 하면 나만 따먹고 말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흘러요. 가정에도 흐르고 일터에서도 흐르고 사회 속에서도 흐르고 그런 잔치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번제의 헌신이

0: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늘 잔치하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웃음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났을 때 세워준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행복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더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전혀 다른 해답을 보여주시는데요. 가지의 역할은 스스로 애써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 누릴 때 열매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안에 가만히 거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 사연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뒤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시고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생방송 전화 연결도 열려 있는데요.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로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첫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 기도로 동행해 주실 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도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애씀보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는 첫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때로는 내 입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심이 더 아름다우신 줄 우리들이 더 잘 알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옵나이다.
0: 아멘.
1: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친구들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느님 들어오는데 아버지여, 들어오는 기도 제목보다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0: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취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그리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교회와 우리 극동방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문자와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입력하시고 내용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재료 삼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연희 집사님께서 두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노찬미, 노창화,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두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귀한 이현희 집사님의 자녀분들 노찬미, 노창화, 하나님 기도로 태어난 자녀들 같습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성전에 창화한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기도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의 진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여러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였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에 지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일에 쉬고 싶어, 하나님 세상에 쉼을 원하나 진정한 쉼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쉼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두 자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어머니가 이루셨던 가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여,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두 자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또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다정 성도님께서 6년 전부터 좌측 손과 발이 안 좋아지며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에벤에셀 하나님, 간절히 치료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힘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서다정 하나님 성도님, 하나님 오랜 시간 하나님 왼쪽 손과 발이 하나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장애까지 입었다고 하는데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멘.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하셨는데 우리 소사정 성도님에게 주의 은혜 내려주시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쪽 손과 발이 하나님 그 결박이 풀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묶임이 풀려 원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편안하게 고동함으로 하나님 손과 발을 하나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옵나니 아버지 치유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차츰 좋아지게 하시고 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나님 불편한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히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카카오톡 아이디 이진님, 사랑하는 올케가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 한 줄 보내주셨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얼마나 절망하고 또 힘드셨을지 사랑하는 올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올케분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올케분을 위하여 성도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그 치료에 하나님 고통을 겪는 하나님 아픔을 본인 이에 누가 알게 싸움나이까마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터인데 질병 가운데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가족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올케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이 올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옵나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치료의 순간마다 아버지여 치료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서에 생긴 암은 작아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몸의
1: 아버지.
0: 면역력이 다시 한번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항암 치료암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로 나옵나니 아버지여 치유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올케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 응답하시고 치유의 크신 이를 보이신 하나님, 그 몸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심을 알게 하여 주실 하나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기도 재료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연 나누셔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인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동행해주시는 목사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함께 할 텐데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바리톤 김동규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이정순 집사님, 할렐루야. 최하랑 학생을 위한 기도 제목 보냈었는데요. 기도 응답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랑이 하유리가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옵소서라며 우리 자녀 또 손주들을 위한 기도 사연 나눠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하랑이 하율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0: 세대를 위한 이정선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 참으로 기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이 필요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필요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의 삶이 필요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여 붙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 집사님의 사명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된 동산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랑이 하율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옵나이다. 그리하옵나니 사랑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129번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영육 혼이 강건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비동염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개인의 건강과 또 가정의 오랜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시어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기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출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비동정매 하나님 불편한 부위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여월라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새 생명도 치유의 은혜도 성령의 아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9984번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 분이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또 천국 가실 때까지 인도함 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8935번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매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의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도리어 나눠주는 삶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두 분의 기도 사연과 함께 또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여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하나님 정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향하여 산을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께 맡깁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물질의 은혜를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여 그 재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삶에 변화 주시고 역사하여

0: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성도님들

0: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뜨거운 기도로 함께해 주신 우리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기도로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해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려고 기름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려고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양식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영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뜻이지만 육신적으로도 모든 양식을 가서 저축하고 잘 저장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고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주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시려고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그 은혜와 긍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어떤 양식이었을까요?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굶주리는 히브리 백성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덧입고 사는 히브리 백성들은

0: 원망하고 또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이같이 보살펴 주시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믿는 성도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주일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벌 것을 미리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며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요, 죄사함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 말씀대로 행동해보자. 하나라도 먼저 해보자.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 FEBC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 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민생 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렬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교회들이 다문화 2세대의 신앙 양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국어 어린이 예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3: 경기도 수원제일교회는 이번 달부터 매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어 어린이 예배 주아이니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국어 설교와 중국어 핵심 단어 학습, 문화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도 전담 사역자와 통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

0: 자녀를 위한 맞춤형 주일학교 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언어 숙달 문제를 넘어 동일한 다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 이주민 2세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2세대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갖춘 미래의 국내외 선교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창선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선교적 목표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종왕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산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입었으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 기독교 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전국교회와 DMZ 접경지역 교회를 잇는 거점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관 감신대 교수는 거점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제시했고 박성열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의 평화활동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통일선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수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출협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미팅 일정을 조율한 기독출판사들이 현장 부스에 배치된 전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종태 기출협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국내 기독교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FEBC 정오 교계 뉴스 조미숙이었습니다. FEBC FM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거듭된 영적 반역을 일삼고 아수르와 주변 열강의 거센 침략 위기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토전과 주권을 위협당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영적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잿더미 한복판에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빚어내실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은 마귀에게 짓밟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건져내어 원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공의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힘차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는 우리의 모든 묶임을 단번에 풀어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를 우리 품에 안겨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억울함과 모든 상처를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인천 재물포 있는데 사는 물된 동상교회 섬기고 있는 이재은 권사라고 합니다. This lovely
2: land with me.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재은 권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아, 권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화양 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청년들, 문제 있는 청년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그 청년들이 인천까지 곤지암에서 상계동에서 김포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딸들도 이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설 것 같아서 8년 전에 거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7년째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새벽 시간이 귀해요, 저한테는요.
2: 이재은 권사님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공급받습니다.
1: 제가 우체국 구내식당을 1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아침에 새벽 예배 큐티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우체국 아저씨들 아침 식사 준비하러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2: 하나님께서 이재은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1: 개척교회들은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부터 이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인천에 있는 한 6개 교회, 점심 식사를 토요일마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배달 가면서, 섬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음식을 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에게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1: 저희 딸들이 유전병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그 병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서 3개월째 솔직히 회사 생활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사님께서 병가를 3개월 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딸을 놔주질 않으시고 이 회사 아니면 너가 어딜 가겠니? 여기에서 네가 뼈를 묻을 정도로 열심히 그냥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1년 반밖에 다니지 않은 저희 딸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회사를 출근하게 됐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이 애청자들께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자고 권합니다.
1: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또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작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도서 지역까지 북한까지 전파되는 이 전파 선교사를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울려 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0: 주현이 아빠, 당신을 만난 지가 27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당신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세 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 받으면서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같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함께 손잡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세 딸을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이 소중한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재은 권사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제가 이제 올해 55인데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새벽마다 홀로 된 저희 언니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또한 찬양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또한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회 학원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한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꼭 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열 교회에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또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한 물질을 구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권력을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댄스 챌린지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남녀노소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흥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한의 10대들도 춤추는 걸 꽤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춤 과외까지 인기라고 하죠. 북한 특유의 그 고유 음악을 넘어서 빠르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던 건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어나 컴퓨터 과외보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요. 개인 과외뿐 아니라 그룹 과외까지 이 춤 과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학교나 직장에서 오락회나 공연도 자주 열리는데 춤을 잘 추면 눈에 띌 기회도 많다 보니까 부모들도 10대 친구들에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다만 한국식 춤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춤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이 빛나는 10대의 하루는 그 마음은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저 북녘의 다음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억압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깨어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 여러분이 계신 곳도 궁금해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남과 북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함께 춤을 출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3008님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어제부터 듣고 참여돼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0699님께서 축복의 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0699님 문자까지 주셨는데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릴게요. 동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7930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한자 한자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저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792님의 고향 땅. 지금은 경기도 시흥 제 2의 또 고향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북녘에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북한 그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 줄을,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우리가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 소망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조금 전 문자 보내주신 세터민이라고 소개해주신 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천에서도 와주셨고요. 익산에서도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외쳐주셨어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들의 출석 인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해요. 북한을 위한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와, 5236님. 이 문자가 이미 그 마음의 두드림에 문고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힘껏 열어서 그 마음에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시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이겠죠. OAP데이 계속해서 또 매일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5236님, 저희가 내일도 함께하니까요. 내일 5236님 기도의 한 줄 계속 남겨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선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한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기도의 한 줄들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편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0995님. 매일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우리 3874님. 와, 북한이 고향이신 90살의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요양보호사 6551님도 함께 한편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북한에서 이 한국식 춤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춤을 배우는 과외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국 무용 같은 이 춤은 괜찮지만 한국식 춤,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배우고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춤뿐만이 아니라 화장법, 말투, 호칭까지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쓴 걸 들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오빠와 동무와 여보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통 그 드라마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케이팝에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빠일까요? 동무일까요? 여보일까요? 특히나 이 남한에서 하는 이런 호칭들, 표현들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10대 또 청년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서 뭔가 남한식 말투를 쓴다거나 표현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제재를 하죠. 그 가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1222님은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오늘 문제가 그 부부 사이에

표현이라기보다는 남녀 사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빠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보일까요? 이 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단어지만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또 다른 일상, 단속이 되는 그 북녘당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이 차이도 같이 맞춰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서영 자매와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 7개월 차면은 계절을 어느덧 몇 개를 지나신 거죠? 두 계절을 지나셨어요.
0: 네.
1: 그리고 그 북한에서 건너오실 때,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건너오실 때,
0: 네.
1: 강변까지, 그리고 강변에서 중국까지 차를 타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 인사는 혹시 따로 못 나누고 오신 거예요?
0: 네, 없죠. 가족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얘가 어디 가서 죽지 않았을까. 수년, 이제 몇 년,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의 군방 여기 어디 가 있다 하게 되면 군방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1: 그때 그러면 집을 나올 때는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
0: 아, 그냥 놀러 나왔어요.
1: 친구네 놀러 나가겠다.
0: 네,
1: 이러시고.
0: 네, 네.
1: 친구네가 강변 쪽이었던 거예요?
0: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은 이제 저희 쪽이었는데
1: 네.
0: 그분이 밀수 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제가 그때 휴식이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휴식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이제 말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압록강 위에서 자다 깨나면서 새벽에 동투는 해맞이를 하면 정말 예쁘다. 근데 이제 상상해보면 제가 조금 감성적인 데가 있는 그런 네.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강변이나 산기슭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1: 네.
0: 이제 일부러 이제 막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저도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는데 제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1: 네.
0: 갑자기 눈앞에서 다 생.

0: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라오스 고쳐서 여기로 오면서
1: 네.
0: 이제 라오스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뭐 저를 여기로까지 제 운명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왜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내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잖아요. 주체사상. 이제 내 운명의 자신은 나 자신이다. 뭐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 극당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1: 네.
0: 나라에, 정말 토양도 냄새가 다른 그런 곳에 저희가 거기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생활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던 한국을 가게 한 결심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그렇게만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서,
1: 네.
0: 네.
1: 참 누가 알았겠어요.
0: 그러게요.
1: 2010년대 그 후반,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0: 네.
1: 비로소 터지기 직전에
0: 네.
1: 선생님이 7년 후에 이곳 남조선 대한민국에 있을지 그 누가
0: 정말 상상도
1: 알았겠어요.
0: 못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은 이제 제가 이제 조를 팔아먹은 그분들을 막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다 걸리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하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로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오면서 동남아에 가서 북한이나 이제
1: 네.
0: 남한 땅에 없는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
1: 맛있잖아요.
0: 아니, 그게 나무 위에
1: 보기만
0: 달려
1: 해도.
0: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탈북한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내가 볼수 있어서,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제 해외로 나갈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되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을 볼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1: 그렇게 용서와 감사의 제목들로 지난 여정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저도 큰 도전이 되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그리고 북녘의 주민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을 줄을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또그 여정에 대한 은혜의 한 자락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때 강을 건너시고 중국 땅에 머무르시면서 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홀로 보내시면서 싸우신 이 7년의 시간,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제 코로나 때 말을 들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혹시 저희 가족에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디 무사했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만나지지 않을까. 연락이라도 취해지지 않을까.
1: 아멘.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0: 그러면 너무 좋죠.
1: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루속히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를 힘내세요. 라고 1816님께서도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생이별한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고요. 또 한 뼘 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마저도 북한에서는 억압을 한다니 단속을 한다니 참 말이 안 돼요 하시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춤을 추는 것도 말도 화장품도 다 단속을 하고 있죠. 남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는 이 단어를 쓰면 또 단속이 됩니다. 무슨 단어일지 1번 오빠일지 2번 동무일지 3번 여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서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직 저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시면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두 살 연하인데도요. 이게 은근히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라 애틋한 단어네요 하시면서 1851님 1851님도 남편이 연하시래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불러줘 봐야겠어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면은 그쵸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이 단어를 왜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북한 땅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들도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9705님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의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55님 오늘의 간증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남녀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오빠죠. 부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동무, 동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1645님이 8살 아들이 옆에서 3번 여호와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아, 아직 여보를 모르니까 여호와. 여보보다 여호와를 먼저 배운 우리 8살 아들이 3번을 도전해주셨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1번 오빠를 도전해주셨네요. 오빠라는 단어가 금지 대상이라니 말이 안 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제가 가끔 오답자에게도 정답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여호와를 외쳐주신 우리 8살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형제님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7년차 부부인데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한번 불러볼까요? 0691님 새싹 회원이신데 오늘 이런 문자가 정말 많네요. 오빠라고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불러봐야겠어요. 다짐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빠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뭔가 이 사랑이, 애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혈육 간에만 오빠를 쓰는데 애교 섞인 표현인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죠. 3년 전부터 이 언어와 관련한 법을 직접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관계가 아닌 젊은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걸 교양하고 처벌한다는 증언들도 여러 나왔고요. 아까 그 북에서 온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대요 라는 문자도 주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 어투부터가 다른 남과 북이죠. 오늘도 그 한 뼘이 좁혀졌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단어 7014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억압하는 북한 땅에 얼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해서요. 서로 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정말 자랑거리인 그날이 얼른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방송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 점에서 함께합니다.

번째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편인데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화가 밀레에게도 오랜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어느 날 화랑으로부터 그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를 찾아가 당분간 그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레가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쯤이면 그림이 팔리기를 반복했고 어느덧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진 밀레는 늘 격려해주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친구의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바로 그 친구의 집에 그동안 팔렸던 밀레의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한 친구를 밀레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밀레는 친구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친구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친구가 되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런 좋은 귀한 친구 많이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믿고 맡길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의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이유로든 곧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셨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믿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10절에서 13절에서 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자신을 원수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 화가 밀레의 좋은 친구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20일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갯지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갯지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1: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갯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한국은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0: 네.
1: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갯지렁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북한에서도 바다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한 건 아니고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0: 아, 낚시할 네. 때 쓰는 거.
1: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0: 그럼 한 통에 5,000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1: 네, 보통 보니까요. 갯지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0: 그렇게, 15cm요?
1: 네,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다.

0: 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5천 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1: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많이. 아,
0: 그치, 맞습니다. 근데.
1: 전자제품 네. 사가지고.
0: 5천 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그죠?
1: 네. 예,
0: 한 잔 마시는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1: 맞아요.
0: 뭐 10분,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 수 있는 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서는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1: 그럼요.
0: 이 개찌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 일 없으니까 낚시를 하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1: 아.
0: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선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1: 없죠, 없죠.
0: 아, 제가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의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개찌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와 막 너무 제가 막 침이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시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오. 그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 그 개찌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1: 네.
0: 그 옆에 이제 개찌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시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개찌렁이 사다가 개찌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1: 어머.
0: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천 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 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0: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와.
0: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1: 어머.
0: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네.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 봄 한 봄보다 좀 약간 큰 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1: 어머.
0: 그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 담아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전문가를 딱 만나셔가지고.
0: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네.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걸로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한두 개 예비인 게 아니라 한 분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그분이 지금 걸치는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 하냐. 그 이야기 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1: 네.
0: 구배터라고 구배터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그 섬에 가면 낚시할 때가 꽤 많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1: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잘 돼 있죠. 네.
1: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0: 네, 바다 낚시요. 한번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1: 어머.
0: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1: 네.
0: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발둑지 같은 큰 이런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지라고 완전 고급어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잡힌대요.
1: 우럭도 맛있죠.
0: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0: 개그실에서 같이 가자고 하긴 했어요.
1: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 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 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분들 보면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네. 정말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1: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0: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1: 만나셔가지고.
0: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 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네.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취미용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0: 그런데
1: 그렇죠. 벌목하는 것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대동강의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0: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부배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네.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네. 돼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 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 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우배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곳 지정된 곳이 있어요. 네. 거긴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죠 장기
1: 네.
0: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어머. 막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에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1: 네.
0: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1: 아. 네.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0: 네.
1: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0: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기.
1: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네.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그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먹이도 먹고
1: 네.
0: 바다 먹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도 먹고 또 탕도 먹고 그러잖아요.
1: 네.
0: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이 유명해요. 거목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반가우셨겠어요. 네,
0: 대동강 숭어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이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1: 참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0: 아, 부부관들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가보니까 부부관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관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1: 네.
0: 여유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1: 네.
0: 그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1: 네.
0: 앞으로 이제 일 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 좀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0: 네.
1: 물고기를 주시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1: 네.
0: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0: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번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1: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가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끼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쵸?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스라고 했잖아요. 무스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자, 한때 날라리였던 분들, 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에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래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예예. 예.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아, 예. 안 그, 받으시네요.
1: 전화
0: 안 받으시네요.
1: 고개를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아직까지
0: 전화 간다고 얘기해 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얘기는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없으시잖아.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세탁소로 갔어요.
0: 예, 네. 예. 지금 세탁소세요?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0: 아,
1: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에 나가셔도 된다.
0: 예,
1: 지금
0: 예.
1: 얘기를 했는데도.
0: 예,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세탁소 가셔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나왔어요.
0: 아,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셔야 된다 해서.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유, 예, 예.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1: 어렵네요.
0: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네.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그,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 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어.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1: 자. 아,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1: 아, 저희 화성이에요.
0: 화성.
1: 네네.
0: 자,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1: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안 가다 그래서 예.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0: 몇 개월이요? 10개월?
1: 네, 그 정도요. 아,
0: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1: 네네.
0: 아,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1: 네, 네, 그렇죠.
0: 두 팔 벌려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용기 한번 내볼까.
1: 네.
0: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요. 예. 네. 하나님 왜 다 날라리죠 뭐. 그런데 그 날라리를 네. 인정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네.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정말 귀해요, 네. 귀해. 잘 오셨어요 오늘.
1: 아, 그리고 네. 뭐지?
0: 예.
1: 항상 제가 국동방송을 우연한 기회에 이게 안 듣다가
0: 네네.
1: 아시는 집사님이
0: 예.
1: 이렇게 알려주셔서 들었는데 때마침 새끼라가 할 때가 제가 출근 시간이어서 항상 듣거든요.
0: 항상 들어요.
1: 네.
0: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1년
0: 1년 좀 넘었어요.
1: 네네.
0: 계속
1: 네네.
0: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1: 네.
0: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예? 잘 오셨어요. 자, 두 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1: 예. 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1: 네네.
0: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1: 아, 네. 네
0: 어떤 저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0: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 연결되면은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아, 주얼리.
1: 네.
0: 자, 주얼리 드리고.
1: 예. 좋은 말씀, 이렇게 네.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고.
0: 네네.
1: 이렇게 하더라고요.
0: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1: 네.
0: 오늘은 휴가신가 봐요?
1: 아니요, 지금도 출근하다가.
0: 예.
1: 마트에 잠깐.
0: 잠깐 들렸다가.
1: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될 줄을 몰랐거든요.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1: 네네.
0: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네네. 한번 끊어봅시다.
1: 제 주위에는 솔직히 예. 가족이고 예.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0: 예, 예.
1: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0: 계약이
1: 되게 많아가지고 좀 예. 어려움이 많은데
0: 예.
1: 좀 그렇더라고요.
0: 그러면 지금 혼자 네. 다니셨어요 교회를?
1: 네.
0: 가족 중에 혼자?
1: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0: 안 다니다 하니까
1: 네.
0: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1: 네.
0: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교회란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1: 아.
0: 지금도 저희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치 않아요.
1: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헤어져 그러니까 가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1: 네네.
0: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1: 그랬구나. 엄청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 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0: 네.
1: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0: 네. 너무
1: 그렇구나.
0: 아, 비토...
1: 무속인 그래요. 집안.
0: 네.
1: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네네.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곱창 전골을 좀 보낼 테니까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0: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1: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면서 예 그렇게 좀 오늘 있었던 네. 일을 한번 꼭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네네.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0: 네네.
1: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네네.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네.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0: 아, 네.
1: 나 이번 주부터.
0: 제가 될 줄 몰랐는데.
1: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전에 10개월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0: 아니요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 보려고
1: 그래요. 그럼 원래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를 네. 꾸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회를 이제 제 딸에는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1: 네네네.
0: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1: 예예. 아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아, 저는 사실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고.
1: 은혜. 모든 것이
0: 네.
1: 은혜.
0: 네. 네.
1: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네.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0: 자,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이제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0: 1년 거의 다 돼가요.
1: 중간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0: 예.
1: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1: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0: 내리셨어요?
1: 네네, 듣다가.
0: 예. 예.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거의 비슷하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1: 힘이 예? 없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0: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일터세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1: 아니에요. 예. 항상 그래도 예. 중심이 주님이시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1: 네.
0: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1: 예? 아, 극동방송에 지금 뭐 예. 후원도 하고 있고.
0: 전파선교사.
1: 네네.
0: 그래요.
1: 네.
0: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1: 네.
0: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1: 네.
0: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네.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1: 기도가 잘 안 돼서.
0: 예? 뭐가 안 돼서요?
1: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0: 기도가 안 돼요?
1: 네.
0: 기도가 안 돼.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1: 네.
0: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1: 네네.
0: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 그렇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0: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불러야죠.
1: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0: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OJ 시푸드에서 쭈꾸미.
1: 김하고 부각이요.
0: 아, 김 부각.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1: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0: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1: 네.
0: 나란히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1: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0: 예, 예.
1: 그냥.
0: 옆에 계신 건 아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혼자예요. 예.

0: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방학했다면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1: 네.
0: 알겠죠?
1: 네.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날마다.
0: 옛날부터?
1: 네.
0: 그러니까 전파 선교사도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래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받았다.
1: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은혜 방금 나왔는데.
1: 네, 은혜 찬양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거 말고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0: 네. 아, 예전 추억의 찬양.
1: 네.
0: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1: 네. 응?
0: 그쵸?
1: 네.
0: 거기에 꼭 우리 8905번이 꼭 답변하시는 이번 주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1: 감사합니다.
0: 가셨던 교회 가시면 되나요? 예? 아니면
1: 연 아니면 예.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네.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네.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1: 네.
0: 그 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연화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자 우리 김정웅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1: 네,
0: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서울
1: 네.
0: 사는 오빠가
1: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1: 네.
0: 네, 지금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1: 네.
0: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예?
1: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1: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1: 예, 네.
0: 바로 이 교회. 그
1: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1: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좀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김해 중앙교회.
1: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1: 아니요,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1: 네.
0: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0: 오.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너무 좋으면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1: 아 근데 성당에 네. 그 거기에 지금 교육 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갈까? 있어서.
1: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1: 네.
0: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1: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 예.
1: 오빠가 예. 교회가
0: 좋다. 예.
1: 교회도 불가능한데 저도
0: 그렇구나. 좋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1: 너무...
0: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1: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네.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0: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오빠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좋아. 오빠가, 예.
1: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네.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1: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아,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욱님, 이번 주에 네.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네.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네.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0: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그 땅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커가고 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짓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친구들을 조심하고 형제일지라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속임수를 쓰고 친구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자기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유다 백성은 그 혀에게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지치는 법도 없이 죄를 짓는다. 예레미야야, 너는 속임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 그들은 속임수 가운데 살면서 나를 알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쇠를 불에 시험해 보듯이 내가 유다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다른 길은 없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저 예레미야는 산들을 위하여 크게 부르짖고 광야에 있는 목장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산과 들이 황무지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소떼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도 사라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폐허더미로 만들고 늑대들의 소굴로 만들겠다. 유다 땅의 성들을 무너뜨려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 일들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까? 왜 이 땅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황무지같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베푼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하라고 명령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며 살고 그들의 조상이 가르쳐준 대로 거짓인 바알을 따랐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이 백성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과 그 조상들이 모르는 낯선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나의 칼은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초상집에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그런 일에 익숙한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 시온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살던 집을 버려야 한다. 유다의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너희 딸들에게 슬피 우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소리내어 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와서 거리에서 놀던 우리의 아이들을 앗아갔고 광장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을 데려갔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시체가 거름처럼 빈 들판에 널릴 것이며 농부가 베어놓고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처럼 널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0: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백성을 벌하고 머리를 짧게 깎는 광야 백성도 벌하겠다. 모든 이방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의 나무를 잘라 기술자가 도끼를 가지고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우상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망치와 못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는다. 그 우상들은 원두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습니다. 온 나라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나라마다 왕도 많지만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그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편편하게 만든 그들의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기술자와 대장장이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노련한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7일 11시 경기 평택, 안성, 용인남부와 전남 함평, 구례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입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 비를 내리는 번개를 일으키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된 신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놀이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모기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바빌론의 복술과 미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질 때 최초의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 누가 복음이 번역된 쪽복음서였습니다. 신약 완성본은 1887년에 신구약 완성본은 1911년에

네, 전해집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50년에는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상징과 의미는 1세기 소아시아의 배경을 알면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나라는 계시록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이스라엘 수도원 원장이었던 김백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의 문선명, 또 천부교 신앙촌의 박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 근본 원리, 그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흥 종교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이단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교리의 기반은 대부분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시대별 구원자. 이 모든 것은 기독교 근본 원리에 나와 있는 교리이고 그 교리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풀면서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인 바빌론의 심판을 말합니다. 큰 성 바빌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강요했고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주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를 고백했습니다.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데 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가장 심하게 박해한 두 왕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가 죽고 한 20여 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만을 고백하면서 밧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밧모섬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와 타협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불효입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로마가 멸망한다 이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로 바벨론을 쓴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감추어진 언어로 상징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니까 한국이 고난의 시기에 요한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오늘날 이단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빌론의 심판을 말하는데 바빌론은 음행과 사치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본문을 보면 진짜 메시지는 교회는
바벨론의 복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를 말하는 헬라어가 파르마케이아인데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 보내시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을 모두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뒤에 아이성을 또 점령합니다. 그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는 전쟁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기브온 족속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죽음을 면하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사람 몇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는데 상대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게 분별력을 흔들고 속이고 미혹하는 바벨론의 복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험도 바벨론의 복술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다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받아 죽는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죽음을 맡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당시 베드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난처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칭찬했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영성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를 경계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 안에 치열하게 계속 반복되는 바빌론의 복술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신앙 고백은 하되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는 동참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유혹을 치열하게 받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될 때 성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보면 십자가 앞에서 바벨론의 복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복술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율동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전으로 시도해봐. 그래서 율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몸에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월요일에는 어린이 선교협회에서 매주 월요일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찬양과 율동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저에게 율동을 시키고 율동을 평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앞에 나가서 율동을 했는데 강사님이 상당히 악평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뻣뻣하다. 악평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두고 봐라. 율동이 나의 달란트가 되도록 나는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대견스럽게 떠오릅니다. 난 재능이 없어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배우는 걸 포기하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못해도 성장하겠다. 이 사고 방식이 나를 이끌어주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능은 없어도 상황 속에서 내가 품은 마음입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에게 특별한 게 하나 느껴졌는데 오타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방식이다. 사람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진 사고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능이 멈추기도 하고 그 재능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복술은 사고 방식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행해졌던
그 로마

제국의 복술은 오늘날도 같은 형식으로 우리 주위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묘락이라고 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하늘 연기라고 미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멸망받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비유풀이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복술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로마가 바빌론의 복술로 황제를 신격화했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들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이 땅에 세운 것이 신천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교육장이고 24장로가 우리 신천지의 24부서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실상이 이 땅에서 신천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세운 교회일까? 아니면 계시록에 꿰어 맞춰서 세운 교회일까?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수 있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교육장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 대부분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들 중에 총회장이 성경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법정 고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곱 교육장 중한 분이 신현욱인데요. 강사를 가르치는 교육장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신천지를 나와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실상이 신화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비유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태극기. 비유풀이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 동의를 합니다. 사과도 빨갛게 익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바나나 맛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숭이는 태극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풀이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상징과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주장합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속고 미혹이 되면서 본래 의미와 다른 복음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에도 반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한 명으로 칼빈을 공부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대부분을 주석했는데 요한 계시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칼빈도 다루지 않는 계시록을 자신이 다룬다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계시록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소아시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유적, 비문, 서머나의 도시 구조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와 황제 숭배에 관련된 많은 비문들, 당시 소아시아의 사회와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요한 계시록의 상징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전혀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계시록에서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시록에서 이걸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게 계시록에서 상징이 이 본문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계시록을 모른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단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달했다. 우리만 계시록의 실상을 안다. 이건 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계시록에서 경계하는 바빌론의 복술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해석자의 눈입니다. 이단의 흐름을 보면 해석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으로 성경을 읽고 주장의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이게 바빌론의 복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로마는 사치와 음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빼앗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로마의 복음으로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해석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걸 고백하도록 미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치와 음행, 그리고 그들에게 순응하게 될 돈은 타협하게 될 돈은 경제적 이익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를 향한 복음은 그 당시에 타협으로도 가고 때로는 배교로도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를 복수를 사용해서 만국을 미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소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예수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회유했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 황제를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싸워야 하는 영적 지점이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라는 선언인데 바벨론의 복술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또 예수와 함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이 시대의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이 복잡한 미묘한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예수의 새벽별, 동방의 빛,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 새 언약, 새 이름, 참 부모,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0: 언어들입니다. 미혹은 예수를 빙자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복음은 새로운 해석자의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벨론의 복술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틀어서 자신이 주이고 구원자라고 신격화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의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0: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인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대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을 쓴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랑 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들 가운데로 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위기라고만 하지 말고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사울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바나바가 되어서 일터와 식탁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고,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골목골목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인사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우리는 어렵게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떠듬떠듬 영어로 물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사에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미 위대한 복음의 확장 역사,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계속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시작이었고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았고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익숙한데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뭔가? 제자 훈련반을 운영하라는 것인가? 성경 공부 교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인가?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교인을 만들라는 것인가? 여기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용어인데 우리가 당장 이주민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주간의 훈련 과정을 수료해서 수료증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같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이나 이주민을 한번 대접하고 돌려보낼 손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미래의 믿음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을 단순히 학생이나 추종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9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된 거예요. 출신 지역과 가문, 사회적 신분과 과거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의 범위에 국경과 인종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은 단순히 오늘날의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 종족과 배경이 서로 다른 모든 백성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혈통과 할례, 율법과 음식 규례를 통하여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주 긍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민족과 가문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버려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줘버려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하세요.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복음 안에서는 한국인 신자는 주인이고 이주민 신자는 손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가족이고 새로 믿은 사람은 외부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킹덤 패밀리, 로얄 패밀리. 광산구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체류증과 비자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법적, 문화적으로는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청사교회 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서 전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이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위로하는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한 영혼을 제자로 삼으려면 성경을 가르친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 사람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야 돼. 우리에게도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릴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함께 먹을 식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연락할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손님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아야 돼. 믿음의 가족의 자리로 옮기고 그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을 약속해야 돼.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자를 삼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물론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동행을 해주라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법적인 일까지 내가 다 체류증 만들 수 있어, 내가 다 직장 알아봐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함부로 모든 약속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거 하다가 상처 주고받아서 의외로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버려두지 않아야 돼. 서툰 말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는데 엉뚱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옆에서 그 말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플 때 목사가 혼자 둡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자 그냥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합니까?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온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안시진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은 연락할 수 있어야 되고 울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주는 곳이 손잡아주는 자들이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려면 이 가족 공동체의 자리로 가족의 자리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베트남 말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자를 만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소에 입소할 때 병상에 누웠을 때 부모는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훈련소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때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육사가, 목양장이, 사역회에서 그를 품고 지켜주고 섬겨주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다시 가르치십니다. 서로 다를 때 바로 잡아주십니다. 다툴 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싸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몇 번 안 나오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선생님 연락이 안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딴 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데 때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문화적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우리는 한 번 양육 8주, 10주 하고 가정교회 한번 보냈다가 안 되면 잘라버립시다. 정리해버립시다.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 어찌해야 될까요? 나보고 묻는 거 어찌해야 될까요? 결론이 뭐예요?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이해하고 오래된 종교와 그들의 종교와 생활방식에서 돌이키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초청은 하루에 할 수 있지만 가족으로 품고 제자로 세우는 것은 오랜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배우는 사람은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주민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주민을 제자로 삼으려면 한국인은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주민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가르치고 한국, 한글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이 미련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대단한 석학들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력은, 인내성은, 가족을 돌보는 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들에게도 배우겠다는 낯선 나라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인내, 용기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 가는 건 다 한다니까요. 구원을 품 가지고 가고 뭐 얼마든지 그들에게 뭐 가는데 제자로 삼는다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2층에서 그들은

살고 우리는 3층에서 살고 그들은 1층에서 살고 우리는 4층에서 살고 니들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밥 먹고 이런 식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도움만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을 한국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케이푸드를 좋아하고 한국식 예배에 익숙해졌다고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를 절대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리핀 문화냐 한국 문화냐 이게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통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국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필리핀의 방식, 베트남의 방식, 동티모르의 방식, 뭐 우즈벡의 방식, 대한민국의 방식, 우리나라도 영암의 방식, 강진의 방식, 나주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고 같은 사투리도 다르더라고요. 고흥 사람들의 방식이 있고. 근데 어느 지역으로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여러분도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큰형님, 어떤 막내동생, 뭐 큰딸, 이 한 사람의 뜻으로 이게 하나가 됩니까? 집안에서 유별나게 목소리가 큰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 오히려 화목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가 됩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준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합시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합시다. 심지어는 유언이라도 부모님이 하고 돌아가시면 그 유언을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큰형님 집에 가기가 쉽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큰형님이 동생 집 가서 조카들 뭐 용돈 주고 오기가 쉽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너도 며느리 있고 나도 며느리 있는데 명절 때 각자 알아서 살자. 죽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형제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신 기준은 혈통도 아닙니다. 국적이 아닙니다. 언어 문화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인 성도의 뜻대로 이주민이 움직이는 거. 이거 통합 아닙니다. 이거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 훈련 이루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주민 요구에게 무조건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득이 해달라. 이주민 이거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이주민은 먹는 강요하면 안 돼요. 이주민은 헌신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주민은 못 돼요. 이주민 요구에 맞춰주잖아. 그 사람 제자 못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 스타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청사교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배우라가 아니라 청사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 다 아버지는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문화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에 성공했습니까? 세대 통합에. 노래를 젊은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돼.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불러야 돼. 아무튼 앞부분에 했네 하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돼. 자꾸 나이 드신 분은 숨차 죽겠네. 박자가 안 맞네. 그래서 점점 2층에서 노년만 예배드리면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그 노래가 제일 좋아. 그게 아니었잖아요.

0: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다. 구약이 그랬고 신약이 그랬고 2000년 교회사가 그랬고 말씀 앞에서. 저는 그래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봤기 때문에 인종 간 통합, 민족 간 통합, 나라 간 통합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와 교회가 통합하는 일이 많은데 법적으로 서약서를 많이 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서로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통합은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에 함께 순종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민족이 모이면 모일수록 예배는 강력해지는 거야. 찬양팀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여기 서버리는, 이를테면 나라별로 찬양팀 대원이 됐다. 이건 난리 나는 거지. 흑인 쪽에서도요, 여러분 그 영감, 소울이 달라, 소울이. 그때 우리가 그냥 그들 악기가 필요 없어. 바로 그냥 바로 둥둥둥둥둥둥 막, 그냥 바로 음악이 들어가 버렸더라,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때와 4000년, 2000년, 수천년 갭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원리로 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을 한국 사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그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손으로 먹는 사람이 많대. 우리가 굳이 젓가락으로 막 먹어야 된다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밥 먹는 방식에 생명 걸 필요 없어. 때로는 우리도 같이 장갑 끼고, 아니 갈비 뜯어 먹을 때는 우리도 손으로 먹잖아요. 같이 먹어주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다 젓가락질하게 하면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자녀는 모든 민족이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겠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들 동네에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벽을 허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한국 사람을, 청사교회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니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할렐루야,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내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킹덤 패밀리 가족 공동체의 교회론이 분명한 교회니까. 우리는 충분히 인종, 피부색이 달라도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교회이다. 본문의 제자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풀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광주 청사교회가 됩시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희락, 또 다른 하나는 쾌락인데요. 이 사이엔 다른 점이 있는데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쾌락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탐욕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쾌락이 아닌 희락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겠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나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또 이웃의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상 나와 이웃, 공동체 안에서도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희락이란 사실 쉽지 않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락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하기가 어렵고 버겁겠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기쁨, 희락.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 두 단어가 유독 마음 깊이 남는 저녁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의 유익이나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쾌락의 길에 들어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희락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희생이 필요하기에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히곤 하잖아요. 결국 본질은 내 힘을 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희락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하루 동안 나도 모르게 품었던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퇴근길 또 수요예배 가는 길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한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 가족들의 신청곡으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푸른 가슴 속에, 강찬의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한다는 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나를 낮출 때 내 곁에 이웃이 미소 짓고 그 모습을 보며 내 영혼이 깊은 안식을 얻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임시방변 같은 세상의 즐거움은 곧 마르고 사라지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은 결코 시들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만족을 채우느라 마음이 메마르고 지치셨다면 이 저녁에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쩍쩍 갈라졌던 우리 심령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희락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 엘피스 찬양 선교단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 다스리네. AJ 워십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달빛 마을의 십자가 그 사랑.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희락의 삶은요, 어떠한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고 진심 어린 배려 하나가 바로 희락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이기적인 경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 온 마음을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요. 참된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소중한 수요일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아이자야 61의 할렐루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중대한 권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서 시대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단순히 똑똑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처한 영적이고 사회적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 가운데에 엑사고라조라는 동사는 값을 치르고 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거나 아껴 쓰는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어서 마치 시장에서 귀한 물건을 값을 치르고 사듯이 주어진 시간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되찾다, 이 의미는 말이에요, 마치 죄에 팔렸던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처럼 낭비되고 헛된 일에 소비됐던 시간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되찾아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한 시기, 결정적인 기회,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지닌 질적인 시간 혹은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를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거나 죄악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12장 30절에 등장하는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영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할 때임을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황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습니다. 시세는 때, 시기, 기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복수형은 다양한 시간과 시기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통찰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관계적인 지식, 친밀한 이해를 나타낼 때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해, 통찰력, 분별력, 식별력을 뜻하는 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단지 권위를 갖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통솔하는 자로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하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리더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쓰임

0: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하고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재정비합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적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올라 즉시 그 뜨거운 비커에서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찬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개구리는 편안한 듯 여유롭게 헤엄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연구원은 비커 밑에 작은 램프를 놓고 물의 온도를 아주 서서히 1초에 화씨 0.017도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온도는 아주 미비하게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상승을 했죠.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서너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편안했던 개구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물이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푹 삶아져서 하얀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물 위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유익과 욕심 앞에 타협하고 넘어졌던 모든 삶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1: 주님.
0: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곳에 봉선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광주와 북한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올여름에도 인도네시아 순바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와 함께한 조중적경적 비전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북한의 어둠의 땅 북한을 궁일이 여기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가을과 함께 시작하는 양육 훈련들과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 온 성도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양육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제자로 삶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제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등 삶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관에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원한 기리에 서다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순종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이다. 필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느 목사님이 마음이 몹시 힘들 때마다 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고 자신도 힘을 낸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되셨는데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 많이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인 제 아내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한 번도 따져 묻거나 원망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오늘 이 다룰 본문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주중에 계속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본문을 보는데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윗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죽여주십시오. 이 살인자들아, 꺼져버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19절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원수들은 다윗 자신에게는 늘 비방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시편 139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근데 앞에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비록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의 나였지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더라고 노래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윗이 증오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평생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왔던 삶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하고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원인은 아빠가 시작했죠.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이 형제를 죽이고 그 아버지까지도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음 깊숙한 곳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또 악인들에 대한 분노,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리고 싶어.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 거예요. 또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자기가 존재하기도 전에 자신을 보고 계셨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억누르고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숨겨놨던 것들, 이 안에 꾹꾹 억누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죽여주십시오. 피 흘리기를 즐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놈들이 미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놈들이 미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진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정도 감추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막 증오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학생에게서 발견한 모습입니다. 나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눌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 후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짜증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딱 걸렸어요, 저한테요. 저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밝게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같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단둘이 있는 순간에 짜증을 부리는 모습이 저에게 딱 발견됐는데요. 와, 저런 아이네. 예, 딱 걸렸어요. 많이 힘든데 목사님 앞에서는 내색할 수는 없고 하지만 엄마 앞에서까지 자기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예, 목사님 앞에서라 뭐 그 감추고 숨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앞에서는 그냥 좋아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준 거죠. 근데 자기의 그 힘들고 아픈 것까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앞에서는 그것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애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흉악하게 바뀌기 시작하고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희 부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집에 와서까지도 밖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더 얘기하자면요. 제가 좀 아들의 명예를 깎아버렸잖아요, 지금. 대중 앞에서. 절대 알면 안 되는데. 아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더 얘기하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제자훈련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요, 그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요.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모습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밖에서는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성실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억울해도 밖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마음이 울적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같이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맨날 남편들이 막 쏟아내잖아요. 아내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성장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힘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다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근데 사실은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내 가족들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집에서조차도 그렇게 못하고, 자기 마음과 표정을 감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했는데,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조차도 예의를 갖춘다고, 아 그래 우리 부모님 고생하시니까 내가 부모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꾹꾹 누르고 참고 견딘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늘 외롭게, 우울하게,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어디에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고통스러운 아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제 아프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하다고,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다윗을 보면서 저도 막 같이 울었는데,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도 밤에도 막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울었습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아내의 고통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충고해 간 아내가 다시 생각났어요.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그냥 한참 울었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매순간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말하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하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 다했는데 떨어졌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십시오. 화난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다고 오십시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아버지는 다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다 그걸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

만 하나님은 다 받아내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억눌렸던 그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죽여주십시오. 이 원수들아, 다 꺼져버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미워서 못 살겠다고. 내가 미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이 억울한 속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원수들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까지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이 문제였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더 무서운 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죗덩어리였습니다.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그래서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두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죠. 세상의 악을 분별해야 되고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밖에 문제가 많잖아요. 길에서 문제고 절에서 문제고 절에서 문제고 이런 세상이 다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됩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신학에요. 신학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나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 악한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박멸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완성되진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최종적 완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최종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치열하게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미만 강조하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야, 됐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죄를 하고 죄를 졌는데도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만 강조하면요.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야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하면서 그냥 성공과 축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를 무시하고 아직만 간주하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리는 이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아직 아니야. 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미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거든요. 새 생명 얻었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를 무시하고 아직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요. 그냥 상황과 형편만 되면은 막 불안에 빠지고 염려하고요. 그렇게 낙심과 좌절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요 사이에 치열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은 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힘겹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뭔가면요. 이제까지 자기를 찾아서 여기까지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신을 특별한 길 위에 세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편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비로소 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으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그 영원한 길 위에 서면은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길에 서 있으면은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것,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길에서만 서 있으면 정말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길, 영원한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길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이 영원한 길에 서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 설 때 그때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 영원한 길 위에 서 있는 나, 그가 진짜 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그런 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 섰지만 아직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까 이미 아직 말씀드렸죠. 아직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길 위에 여러분들 세우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길 위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나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였습니다. 깨지고 상처받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가장 존귀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더라고, 그리고 항상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영원한 길 위에 세웁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한 길 위에 세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으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길 위에 서서 이제는 언제나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

0: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1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죄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오늘 이야기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22장 2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은 마리아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되던 날 한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이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언 말이야?
1: 그 선지자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란 말한 그 순간부터 전 매일 그날이 올까 봐 두려웠어요.
0: 그래, 마음이 아프지. 아들을 잃어봐서 내가 그 마음을 알지. 하지만 네 아들은 성령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잖아. 아주 특별한 선물. 그 아이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1: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0: Mariaya. Mariaya. Mariaya, 일어나거라.
1: 오진.
0: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느니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1: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 성령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0: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1: 예수는 정말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어요.
0: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도 마리아 너한텐 쉽지 않았을 거야.
1: 네.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예수가 사생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죄를 지어 낳은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엘리사벳이랑 요셉은 믿어주니까 괜찮아요. 엘리사벳, 처음에 제가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 요셉이 제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때 우린 약혼한 사이였거든요. 처음엔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0: 마리아. 마리아, 여기까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1: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0: 이쪽으로 와. 여기 나무 그늘이 시원할 거야. 여기선 사람들한테 우리 말소리도 안 들릴 테고.

0: 이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부모님들 어디 편찮으셔?
1: 아니에요. 다들 잘 계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0: 아, 그럼 뭔데 말이야? 뭐 설마 약혼한 걸 후회한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1: 응? 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제 얘기 듣고 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0: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같이 잘 헤쳐나가면 돼.
1: 말하기 전에 절 꼭 믿어준다고 약속해요.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전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0: 말이야, 당연하지. 근데 왜 그래? 누가 당신한테 억울한 얘기라도 했어? 누구야, 어? 내가 당장 쫓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1: 저 임신했어요.
0: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자지도 않고.
1: 정말 맹세해요, 요셉. 전 아무것도 잔 적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라고요. 잠깐만요, 요셉. 잠깐만요. 어디 가요?
0: 생각 좀 하러.
1: 요셉은 저와 멀어지고 절 상대하지도 않았죠. 전 파혼하려 한다는 걸 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다면 그 수치심은 절대 견딜 수도 씻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2: 맞아. 그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1: 그러다 며칠 후 요셉이 찾아왔을 땐 정말 너무 긴장해서 요셉의 신발을 토할 뻔했다니까요.
2: 정말 상상이 가네.
0: 마리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 네.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요?
0: 어. 마리아, 난 당신을 믿어. 난 당신 믿는다고. 당신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알아.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지.
1: 그게 무슨 말?
0: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당신이 가진 아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 당신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지. 마리아, 내가 당신과 이 아이를 평생 보호하고 아껴줄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0: 그리고 둘은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거지.
1: 그런 삶이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바로 여행길에 나서야 했어요.
0: 아, 그렇지. 기억나네. 그때 네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를 때였는데 먼 길을 어떻게 가나 걱정했었어.
1: 요셉도 걱정 많이 했었어요. 막상 아기가 태어날 때보다 더요.

0: 어, 마리아. 괜찮아?
1: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0: 아, 지금? 어떡하지?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쪽으로 다시.
1: 요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여관은 어때요?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0: 가서 물어볼게.

0: 그렇게 귀한 그 아들은 낳는 것부터 쉽지 않았구나.
1: 정말 아찔했죠. 겨우 그 여관에 딸린 마구간을 얻어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자들이 찾아와 축복해줘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0: 그 목자들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었다고 했었지.
1: 예, 하나님의 아들.
0: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도 있었잖아.
1: 그땐 정말 어쩔 줄 모르겠고 감정이 벅차더라고요.
0: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며 가슴 벅찬 일도 있었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거야.
1: 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죠.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었을 거예요.
0: 무슨 일이 있었구나.
1: 어느 날 밤 요셉이 절 깨워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 헤롯 왕이 우리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알려줬죠.
0: 아니, 대체 갓난아기가 무슨 위협이 된다고 그런 일을...
1: 옛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았겠죠.
0: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구나.
1: 그런 일들이 절 점점 강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예수가 크면서 보여준 깊은 신앙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예수가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은 정말 놀라운 경지였어요. 예수가 12살 때요. 다른 애들은 믿음이 겨우 생기려고 하는 나이였는데
0: 12살이면 대부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느라 정신없을 때지.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수는 달랐어요. 예수가 12살 때였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 하루를 꼬박 왔는데 그제서야 예수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셉! 예수 못 봤어요?
2: 당신하고 있지 않았어?
1: 아닌데요. 전 당신하고 같이 온 줄 알았는데.
2: 이 녀석. 또 장로님 한 분 붙잡고 유월절에 들은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다른 곳은 다 찾아봤어요. 요새 어떡해요? 혹시 예수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면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걷다가 길을 잃은 거라니.
2: 그만해. 괜찮을 거야. 우선 기도하면서 더 찾아보자고.
1: 그날 밤 우리는 예수를 찾아 구석구석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나쁜 상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가 않았었죠.
0: 그래서 어디서 찾은 거야?
1: 예루살렘이요. 왔던 길을 찾으면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0: 예수! 우리가 지금까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게야? 어?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2: 걱정시켜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근데 왜 찾아 헤매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셨군. 마리아, 그런 거룩한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떤 걸까?
3: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되고 가슴 벅차기도 하고 가끔은 그때처럼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2: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텐데 다치기라도 할까 봐서 그래?
3: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절 뭔가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잃게 될 것 같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2: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은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한다고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해치기라도 할까?
3: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저기 예수가 오네. 어디 가지 말고 나사렛에 있으라고 말이라도 해봐. 난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3: 네. 예수, 내 아들.
4: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3: 그러려고 하는데 제발 예루살렘에는 안 가면 안 되겠니? 지금 가지 말고,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잖니.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안 될까?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 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두렵단다.
4: 어머니, 모르시겠어요? 전 제 생명을 잘 지키려고 온 게 아니라 주러 왔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온 겁니다. 전 언제나 어머니 안에 있어요. 어머니도 항상 제 안에 계시고요. 제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모르시겠어요? 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3: 알아. 그래, 나도 알아. 우리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4: 강해지십시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누구보다 강하실 거예요. 슬픔은 잠시뿐입니다. 곧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가야 합니다, 어머니.

0: 괜찮니, 마리아? 얘기는 해봤어?
1: 예. 저 지금 가봐야겠어요.
0: 어딜 가려고?
1: 가서 예루살렘에 갈 제비를 해야겠어요. 엘리사벳, 전 결국 아들을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가서 끝까지

0: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도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고.
1: 유대인의 왕? 왕은 대체 무슨 왕?
2: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1: 오! 하나님!
3: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오즈라!
4: 예수! 귀한 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자식이 부자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출연 홍영란,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싱크홀은 우리말로 땅꺼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표면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장마철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빠져 부상을 입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3개의 지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피난처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10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10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밝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서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빔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 가을 들을 때는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구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宝莲。
1: 통일에 대한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 간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6: 여러분은 통일로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7: 네, 많이 들어봤죠.
1: 네.
8: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 네.
8: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8: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멋있네요.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쵸? 되는 것 같은데
7: 네.
1: 그때 생각이 나세요?
7: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1: 아,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5: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1: 네.
5: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런 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1: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5: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1: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5: 네.
1: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9: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통일? 굳이?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

0: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1: 예,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2: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1: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2: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2: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평화공원을 뭐 만든다.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1: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설명과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사회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존심에서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3: 아, 진짜요?
1: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 네,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 라고 해가지고 해운쳐도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1: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박이 될 수 있다.
5: 네. 예.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1: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5: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1: 맞아요.
5: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5: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0: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1: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0: 그렇죠.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2: 네,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를

0: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네. 설득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네. 네.
2: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0: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도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맞아요.
0: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2: 맞아.
1: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한테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2: 해봐요. 피부에 와닿게.
1: 네, 네. 맞아요.
3: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냥 네.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네. 네.
4: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네.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0: 그렇죠.
1: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1: 네.
0: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1: 맞아요.
0: 이제 네. 통일은 안 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네.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1: 네.
0: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네. 경제적인 네.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1: 네.
0: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5: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성희였습니다.
3: 감사였습니다.
6: 보라였습니다.
0: 네.
7: 너와 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 관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 감시 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에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공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공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00

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으며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고급 문화 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 기술을 개발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체포된 사건의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에 강도 높은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 문화에 접근하는 데 활용한 것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달 초 평양과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사회안전성, 반사회주의 단속조직과 대학당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삭제된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 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로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내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0: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주만 따라가오리니.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여향을 바쳤다, 미쳤다고 그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여향, 마귀의 여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슨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0: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 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더 나아가면 바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와 외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음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0: 이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에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나 남포교

목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기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계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어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순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과 모두 21장 다 찬양하여라. 통합 찬송과 새 찬송과 모두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극동교회 손주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다 보시고 헤아리시며 그 땅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겪는 굶주림과 두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다스림이 북한의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낮은 숨소리와 호흡 위에 온전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속히 자유롭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폐해진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쉽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에게마저 나누어줄 감정을 사치스럽게 여기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원래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이 땅의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따스한 온기와 사랑을 북한 동포들을 향해 기꺼이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료하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치료하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과거 우리나라는요, 지난 세월 동안 빠른 시간에 경제가 성장해왔고요.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죠. 먹고 사는 문제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고요. 이전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이 풍성해지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반드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더 외롭다고 하죠.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줄어들고요.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상처를 알지 못하고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상처는 더 깊어지고요. 아픔은 마음속에 골마갈 때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누가 싸매어 줄 수 있느냐라고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찢어진 심령을 싸매시고 버림받은 사람을 품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이죠. 상한 갈대는 곧 부러질 것처럼 연약한 갈대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쓸모없다고 여기며 꺾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했다고 꺾지 않으시죠. 희미하다고 꺼트리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붙들어주시고요. 다시 빛을 낼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품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아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에 불탔고요.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으니 영원히 벌어두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셨고요.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치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감싸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뿐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상처를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곁에 난 상처를 치료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과 무너진 영혼, 관계 아픔과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료는 육체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료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죄책감에서 용서로, 소외에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몸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잘못한 일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외로움과 수치가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께로 가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감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품어주신 것은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동족에 머물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의 몸을 고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셨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문제를 보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도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평탄한 길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할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치료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 입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 무너진 여러분 주님의 용서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밀어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어떠 있든지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실패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료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요. 상처를 싸매주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상처 입은 사람의 곁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의 곁에 앉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말하고 지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것, 아픈 사람의 곁에 잠시 앉아주는 것,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소외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감싸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상처 입은 사람이 편안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요. 실패한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요. 병든 사람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 어느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 상처가 너무 깊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처는 없으시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께는 늦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 관계 아픔과 죄의 상처를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죠. 치료하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찢어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고 외로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의 말과 세상의 환경으로 상처 입고 낙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상심

0: 환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수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료하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통합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며 강력히 경고해요. 광야 시절에는 이리저리 떠도느라

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일마다 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꺾여야 할 내 고집이 있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일마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진정한 안식은 내 맘대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하지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하고 건너가서는 사방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힘들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전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의 한 문제가 끝나고 잠시 평안할 때가 중요해요. 그때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먼저 지나온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두어야 다음에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라고 해요. 우리는 높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점차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끌었듯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만 옳다며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나요? 여전히 일마다 내가 잘났다며 고집부리나요? 잠시 평안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데서나 내 감정에 치우쳐하는 헌신은 삼가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헌신하고 내가 낸 헌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 과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방법과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주신 복을 따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분량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갈치를 먹고 어떤 집은 고등어를 먹는데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분명한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피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제안은 생명의 귀중함과 십자가 대속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언급하는 십일조와 서원 예물도 아무데서나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누며 섬길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 마음대로 과시하는 헌신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0: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나요? 그 복을 누리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선은 확실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건강고난, 사업고난을 만난 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공동체에 묻고 간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어요.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해 병원 일을 아내나 교회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저는 그를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요. 아내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본 다음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나누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돼요.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늘 아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평하던 예습관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고개가 꺾여져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안식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내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가족과 공동체에 많은 말로 상처를 주는 저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내 의를 과시하고자 행하던 헛된 헌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철저히 나를 깨뜨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되 주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할 때 나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기업 없는 레위인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그 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내어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장로로 섬겼던 마쓰시타는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항상 부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마쓰시타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궂은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쓰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지 아무 고난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럼에도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클래식 화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바리톤 박병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역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만 삶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믿음의 발걸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거죠. 최근에 어느 도시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날에 완전한 개기일식을 보지 못했지만 한 도시에 온전한 개기일식이 있었다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먼 땅까지 갔다네요. 근데 개기일식이 뭔가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잘 몰라서 그냥 대략 알아서 찾아봤죠. 그때 이 개자가 모두 혹은 다 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상 받은 것 중에 개근상 받으셨습니까? 그게 다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개자예요. 개기 일식인데 기자는 이미 기자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기자가 이미 기자입니다. 기왕에 됐다는 얘기는 이미 되었다. 그래서 다 할 기자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다. 그런 거죠. 일식은 뭐냐면 날 일자를 쓰고 식자는 좀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부식했다 혹은 침식했다 뭐를 잠식했다 그럴 때 그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날 혹은 태양이 다 좀 먹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데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달이 정중앙에 딱 차지하면 태양이 가려집니다. 완전히 가려집니다. 다 가려집니다. 다 잠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기일식이라 그런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태양과 달, 지구 요래서 딱 가려지면 태양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태양을 가렸으니까요. 그러면 서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그러잖아요. 돌다가 요게 딱 맞아서 똑같이 이렇게 되면 다 가려서 깜깜해진다는 거죠. 이번 8월 12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난 그 도시에 104초 동안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깜깜해지면 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낮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태양이 비춰서 낮인데요 달이 딱 가리는 바람에 뭐요? 깜깜해진 겁니다. 곳이 이렇게 비껴가면 다시 밝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깜깜하면 무조건 밤입니까? 아닙니다. 낮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깜하면 어두움이라 말합니다. 깜깜하면 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깜깜하지만 그것은 낮일 수 있다는 것, 과학도 알려주지만 믿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깜깜한 어둠인데 그럼에도 이것이 낮일 수 있다, 밝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요, 이 개기일식이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밝잖아요. 밝아서 너무 밝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렇죠? 왜 눈이 밝아 부시면 뭐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때 딱 가려져서 깜깜해지면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천문학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은요, 이 태양의 질량과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것들은 휘어진답니다.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기이실 때 깜깜해지고 나서 그 주변에 깜깜함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과학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은 어둠이라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절망이라고 절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될 것이래, 안 될 것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라고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하여 너 가야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좀 보내시죠.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너 갈 수 있어. 누가 입을 만들었는데, 입을 만들었다면 말할 수 있게 하지 않겠어? 귀를 만드셨는데 들을 수 있게 하지 않겠어? 그게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가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할 때 너를 따르지 않거나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줘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거든 두 번째 기적 보여주면 믿게 될 거야,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내가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게 나일 강물에서 떠온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읽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능력. 이 능력을 보여줬는데 안 믿는다? 저 능력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저 능력도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안 된다면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제가 느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세 가지가 안 되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안 되면 여덟 가지, 여덟 가지가 안 되면 아홉 가지, 그 어둠까지도 해결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마지막 열 가지 장자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 성경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함성을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깨트리며 소리 지른다고 미디안 군대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요단강 물에 몇 번 몸 담그고 났더니 나병이, 이제껏 낫지 않았던 나병이 낫나요? 어떻게 나뭇가지 몇 개만 떨어뜨리면 가라앉은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나요? 어떻게 기름병 붓기 시작하면 그릇이 모자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그런 일이 되나요? 어떻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눈이 멀게 됨으로 인하여 적진인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가, 그러시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계속 보여주실 수 있고 그 능력을 지난주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보거든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나면 이거 안 돼, 절망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딱딱한 나무 지팡이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강물을 떠왔는데 핏물이 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함성만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봅니다. 맞습니다. 모든 철학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더욱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이요,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이 생겨나는 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없으니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창조야. 입을 만들고 단지 단순히 정자와 난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우리의 눈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이걸 믿으라고,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야, 너 가, 괜찮아, 내가 모든 것 창조했으니 너 갈 수 있어. 네가 말 못한다니 내가 내 입을 가르쳐서 잘 말하게 해줄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대충하지 마셔요. 이 하나님 진짜 믿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능력이 끊임이 없어서 이 끊임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었으니까 말도 잘할 수 있게 해줄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순간에 가르쳐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 모르는 거예요. 일이 닥치면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야, 너 미디안으로부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너 백성을 건져내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가장 미약한 집안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담대한 말씀을 심어줘요. 사사기 6장 16절이에요. 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만 대군이 넘는 미디안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야, 너 저 사람들 한 사람 치듯 다 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걱정 말아요.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무한 권세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가슴에 심어봐요. 누구 말대로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언제인가 도저히 절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41장 10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12절 11절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레에 불과한,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봤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요 밟고 지나가면 죽어버리고 마는 벌레 같은 존재 아닌가요? 휴지로 몇 번 꽉 찌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0: 내가 입도 지었고 귀도 지었고 그리고 눈도 지었잖아.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그걸 붙잡고 우린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4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은 적들이에요, 적들. 적이라는 것은 뭐 사람도 적일 수 있고 하여간 환경도 적일 수 있고 뭐 안 되는 상황도 적일 수 있고 딱 모든 거 그렇잖아요. 그 적들을 까부른 적, 막 이렇게 까부른단 말이죠.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대. 나는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이 까불어 보셨어요? 저는 까불어 봤거든요. 이렇게 까불어 봤어. 까불면 뭐가 날려요? 바람이 날려. 내가 이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위로만 왔다 갔다 하면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죽정이들은 다 날려버려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까부른다고요?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까부르면 뭐요?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없애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좀 똑똑해서 잘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험한 풍랑조차 내 삶 속에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막 믿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맞죠? 뭐 그럼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그 책에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노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의하면 부사인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두 번째, 노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다하여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량 믿지 말라고요. 진짜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진짜 정성과 영혼과 고백을 다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그런 복 우리 성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들 참 많죠. 저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쏟고 쏟으면 그렇게 됐다. 그런 은혜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역사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8월 27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15명의 PD님들과 일주일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우리가 알만할 만한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렇게. 참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가슴 속에도 한결같이 자리 잡은 깊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작비를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청률을 잘 나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밤을 지새우며 편집실을 지키는 그 치열한 열정을 저도 몰랐는데 곁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좋아하는 PD님은 우리 무한도전을 예전에 만드셨던 김태호 PD님이십니다. 요즘은 지구마블 세계여행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아이디어와 상상력,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극동방송을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 전파선교 헌신도 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는 사모님도

애청자라고 하시는 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호 PD님이 쓴 글 중에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다음 주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어렵지만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에 대한 고민을 고생과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누가 봐도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고생하고 있지 않다고 대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오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여러분의 일터. 더 나은 미래와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배움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 헌신의 땀방울.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들의 고생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고민거리입니까? 거룩한 고민을 그저 괴로운 고생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영광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사명은 무게감이 넘치는 고생함으로 변질돼 버린대요. 이 아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아침의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하루 주님은 어떤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단순한 고생함이 아닌 오늘 고민하며 우리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환경도 주셨다는 것 감사함.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전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또 이런 감동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은택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요 고생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대요. 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고생하는 아침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이 사명에 고민하는 또 아침일 수 있겠죠. 특별히 어제 전해진 그 네팔의 그 산사태 소식에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마음이 좀 그 어려워지는 그 화면을 봤는데요. 뜻밖의 재난으로 터전을 잃고 또 지금 뭐 수습도 안 되고 여러 슬픔에 잠긴 이웃들의 소식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이 고통의 이유 또 막막함들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아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네팔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이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고생하고 계세요? 슬픔을 넘어 소망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오늘 복된 날, 복된 목요일 아침.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정말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간이 목요일에 있잖아요. 이 방송을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이 아침에 주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고생하는가? 예,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명의 길 찬양 같이 하시죠.

2139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살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좋은 아침입니다를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4420님도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뜨거웠던 선교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6089님이요. 어제 회사 동료에게 극동방송 앱을 깔아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동료가 밤새 이 방송을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서 눈이 부어가지고 조금 전 출근해서 귀한 방송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그날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게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비비언 고닉에 사나운 애착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나운 애착에서 다정한 애착으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에나 있다. 내 위아래에 있고 내 바깥에 있고 나를 뒤집어 봐도 있다. 엄마의 영향력은 마치 피부조직의 막처럼 내 콧구멍에, 내 눈꺼풀에, 내 입술에 들러붙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엄마를 내 안에 들였다. 나는 엄마라는 마취제를 들이마시고 취했고, 풍요로우면서도 밀실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엄마의 존재감, 엄마라는 실체, 숨통을 들어치는 고통받은 여성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나운 애착은 한 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엄마를 소름 돋칠 만큼 솔직하게 바라보는 회고록입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숨이 막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멀리 달아나더라도 다시 엄마 곁을 걷고 있습니다. 미워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사납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엉켜 있어 아픕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착이 아니라 사나운 애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엄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엄마 역시 평생 숨막히게 살아온 한 여자였음을 발견합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겨우 46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30년을 남편 잃은 슬픔으로만 살았습니다. 슬픔이 어머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훗날 다 자란 딸이 왜 그렇게만 사셨느냐고 대들자 어머니는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그 사랑 하나뿐이었다고 대답합니다.

0: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던 사람의 사랑은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랑 앞에서 딸은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꼬닉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과 엄마 사이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서로 찌르고 싸우다가도 문득 함께 웃습니다. 그 공간이 딸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사랑은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애착이 다정한 애착이 되려면 사랑 사이에 작은 틈 하나가 필요합니다. 숨 쉴 틈, 상대가 자기일 수 있는 틈,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꼬닉은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잃은 딸과 46세 남편을 잃고 30년을 남편 잃은 여자로만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 가진 것이 사랑 하나뿐이었기에 사나워진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던 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던 손을 조금 풀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숨막히던 사랑에 바람이 들고 사나운 애착도 다정한 애착이 될 것입니다. 엄마로 뒤덮여 산 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이면 엄마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나운 애착, 비비언 고닉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그 사나운 애착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미워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사납다. 예.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엉켜 있어서 아프다. 특별히 좋은 사랑은 질식시키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삼키지 않는다. 다정한 애착. 오늘 이 작품은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정한 애착은 어떤 애착일까요? 이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는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감동의 사연이 왔어요. 417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피디님, 저는요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싱글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쿠션 역할을 해야 될 삼자가 없이 단둘이 저와 딸이 살고 있는데요. 이 험한 세상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야 혼자 대처해야 되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관계로 절대 얽히면 안 돼. 엄마는 혼자다 라고 늘 이제 아이한테 그랬대요. 사고 나면 상대는 대가족에 나오는데 엄마는 혼자니까 너 항상 조심해야 돼 강조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감동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동을 드리는 것 같아요. 7333 너무 가까워서 거칠어졌던 애착, 사나운 애착이란 말이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과의 오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딸과의 관계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하셨고요.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인문학이라고 문자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퍼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언 파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는 인문학. 제가 오늘 10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딱 끝나고 여러분에게 갑니다. 책이 추첨됐습니다 라고요. 네, 아, 내가 안 됐으면 어떡하죠. 예, 나보다 필요한 그분에게 추첨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다 은혜가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감동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꼼꼼히 여러분 사연을 읽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책 잘 받았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선물 잘 받으셨죠? 응원합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더블 체크 하도록 할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보혈 찬양 메들리 함께하면서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광주극동방송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복된 목요일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아침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을 고백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하루죠.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있을 찬송가 콘서트, 옹기장애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가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신다라고 마음을 주셨는데요. 광고사항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잠깐 출연을 했는데요. 이유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오늘 7시 반부터 저희가 유튜브 방송으로 쭉 이렇게 미리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시에 도착하신다 생각하고 꼭 일찍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리가 또 선착순으로 자리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일찍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실 때요, 찬송가 필사 노트를 묵상하면서 쓰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꼭 찬송가 필사 노트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찬송가 필사 노트 있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이벤트를 31일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미리 받으셔서 적으셨던 분들은 꼭 가져오시면 좋겠고, 저는 필사 노트가 없는데요 하신 분들은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필사를 예수 사랑하심을 이 필사를 할 텐데 저희가 종이를 그 용지를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서 혹시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행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기념한다, 찬송가 콘서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정말 바치고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 오늘 일찍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잊지 않고 필사 노트를 가져오시면 제가 기념해서 사진 촬영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응원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또 생각하며 나갈 텐데요. 이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특별히 제가 10분을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문자를 드렸잖아요. 이번 찬송가 필사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얻었던 감동이 있으셨던 그 사연들 보내주셔요 라고 했고요. 저희가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분을 선정해서 오늘 또 발표를 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참 제가 지금 어제도 쭉 이렇게 사연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이 귀한 시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시죠? 이화여대 정장

영 교수님께서 특별한 찬송가 강의를 하잖아요. 아, 미리 들어봤는데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메조소프라노시거든요.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0: Good morning.
1: 요즘 7살 아들에게 자주 읽어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강아지 똥입니다. 강아지 똥.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교훈 있는 책인데요. 이 강아지 똥이 자신은 냄새가 나고 볼품없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민들레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똥이 민들레야 너처럼 나도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라고 하자 민들레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아지 똥아,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너가 꼭 필요해. 그렇게 비가 내리고 강아지 똥이 잘게 잘게 부서져 거름이 되자 정말 민들레 씨에게 줄기가 자라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을 핀다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비교보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담대함, 당당함,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히스플랜과 차노을의 음성으로 너는 꽃이야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

0: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누군가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만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며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 자신도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다, 만드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출석체크 준비되셨죠?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드디어 오늘이죠.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복잡하고 또 여러 면에서 혼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7시까지는 오셔서 입장해 주시고 또 미리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송가 콘서트 가운데 정말 쏟아질 은혜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오늘 저녁 찬송가 콘서트 꼭 가보자.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1: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등의 성소로란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김광진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오늘도 은혜로운 3분 메시지 함께 하시죠.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주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 보라는 무심코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는 말은 컨시드, 영어 단어로 보면 컨시드,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다 그죠? 여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드레베카바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같이 않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멋있는 옷을 입었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아무리 옷을 멋지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죠. 꽃들은 여러분 백화점 갈 일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멋있어. 근데 누가 먹여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3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와,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눈에 번쩍 들어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 하물며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 내가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 이 반복입니다. 반복. 새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드레베카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진정한 길이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33절이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귀하지만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살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먹을 걸 구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구해보세요. 평생 쫓겨다니다가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프라이오리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인생이 엉켜요, 엉켜. 오늘 이 신세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얽혀 있으면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벗어난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이 물질주의의 이 거대한 파도가 나를 뒤집어 엎는데 무슨 제주로 이겨요? 근데 이 33절이 길이에요. 마스터 키워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날마다 갈수록 더 부요하고 풍성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쏟아져 나오는. 돈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했고요. 앞서서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염려에서 자유하는 방법 3분 메시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강성자 권사님, 최화종 권사님께 예쁜 화분을 보내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7시까지

는 오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 귀하고 풍성한 시간 누리길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지옥에 가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12월 한창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양계장에 피워뒀던 연탄난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풍이 불어닥치는 12월 한밤중이었기에 불길은 삽시간에 양계장과 토끼장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모피용인 앙고라 토끼의 털에 불이 붙자 토끼는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양계장 토끼장 안을 누볐고 불길에 놀란 500여 마리의 닭들은 야단스럽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분위기는 흡사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손을 쓴다 해도 그 동물들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며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그리고 장로님은 교육생들과 함께 양계장과 토끼장이 다 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실로 그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토끼들,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기 위해 소리치는 닭대들, 이것은 마치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다 사그라진 후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우리의 고향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참으로 처참한 곳입니다. 영원히 파멸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천국만큼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주인공이요 성경의 최고 권위자신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교회는 여러 번 부흥과 성장 그리고 침체와 쇠퇴의 길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력이 넘쳤을 때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자주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자주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또한 생명력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강당이 그저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윤리만을 외치며 형통함과 평안함만을 설교할 때는 교회가 침체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기복신앙으로 크게 기울어진 오늘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여유롭게 하는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교양을 늘리는 정도의 여유 부리는 삶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전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기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존권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내가 지옥에 가면 어떠거나 두려우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 어떠하냐 근심 걱정해 보았습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복음전도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 세 마디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웃의 소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그 안타까운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오늘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절규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가족과 이웃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흔히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무려 18번에 걸쳐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참혹한 형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서 지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미국의 유명한 봉사인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는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렵게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주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공한 사람이죠. 잘난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시대에 보통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또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사람에게는 대단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불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여기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부자는 사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죽음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아주 뒤바꿔 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고생하지 않았던 부자,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었고 그저 풍요롭고 마냥 좋기만 했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의 앞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기의 다섯 형제들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의 요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옥의 그 참혹한 광경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은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어. 마가복음 9장 43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유황불이 붙는 못이라고 했어. 성경은 한결같이 지옥을 얘기하게 될 때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실제로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오늘 본문에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와 고민이라는 단어. 천국은 뭐다는 곳인가? 위로받는 곳이라.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주 풍성하게 상급을 받을 것이. 그러나 지옥은 사정이 다름. 지옥은 고민하는 곳이, 고통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을 혀에 찍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뜨겁고 목이 타는 것이, 올여름 우리들이 겪은 폭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끝없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갇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잠깐 갇힌 경우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어요.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갇힌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옥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전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비상구도 없고 탈출구도 없습니다. 영원히 갇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파트 사시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이니까 참 옛날이고 그때는 아파트도 지금이나 비슷하지만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조그만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하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딱 멈춰섰어요. 그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갇혔던 기억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았어.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때는 제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탑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발을 들여놔서는 안 돼요.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재미있어요. 세상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하는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물 한 동이, 물 한 바가지, 물 한 대접, 물 한 숟가락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을 구했어요. 정말로 적은 물이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작은 물인데 이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둘째는 내 다섯 형제들에게 사람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세상에서 전도 안 한 사람 지옥 가면 꼭 전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될 기회를 얻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그저 안타깝고 불행할 뿐인 것이. 그래서 신학자 밀러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옥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 했어.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저런 처참한 지옥에 가기 않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었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했던 어거스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를 완성하는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교부가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한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흔히들 거품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또한 정결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거품이 많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부풀려 있고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품들 다 제거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한 사람,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옥의 비참함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천국을 선택해야 할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지금 바로 이때 기회를 잃지 않을 때만

0: 축복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다가 감히 깜빡 들었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한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웨슬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천사님,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천사는 명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계획을 잘못했나 보군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다 온 모양인데 천주교인은 얼마나 천국에 왔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큰 소리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옳게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복음 전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람. 오늘 아침 옷 입으면서 거울 보셨어요? 옷도 고르고 머리도 만지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향수까지 톡톡 뿌리고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의 제프 허치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가 우리의 옷과 향수가 되게 하라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생각해보면 옷은 내가 입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향수는 내가 뿌리지만 주변 사람에게까지 전해지죠. 감사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또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슬그머니 불평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강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날 생기는 감정만은 아닌 듯해요. 그리고 감사는 선택이고